0: 뭐야?
1: 어떻게?
0: 창문 닫아.
2: 나도 아, 봐.
3: 네.
2: 문자로 집안에서
3: 누가 시니? 맞아 부구냐요?
4: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.
3: 아, 네? 건가 잡 이부? 아유, 시니 baca bukunya.
5: Enggak mau, Abu. Ibu juga lagi nonton TV.
6: Kebiasaan membaca perlu teladan dalam keluarga.